0: 세영 차죠?
1: 안녕하세요.
0: 세영
2: 차. 뭐 나한테서 이제.
0: 야, 뭘 해라.
3: 아까 다 못 참고. 여러분도 para ver cómo conformamos este video.
4: Estamos listos? 3, 2, 1.